0: 네, 추방, 어. 아이래, 니리 손노, 아유, 아직 강아 후이, 오라, 파 후이, 다, 때, 이래, 봐서, 뭐야. 와이, 저, 나 참, 삥, 아. 예, 아. 나이다, 이래, 남, 보메, 빠, 보고, 어. 저, 상대하면.
1: 전, 다이, 다이.
0: 어, 다이.